0: 서브컬처가 왜 이리 Z세대 사이에서 인기놀이를 하는 걸까요? 소수가 즐기던 비주류 문화였던 것이 중국풍의 굴기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중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1: 中国茅台，静观中国。今天，凤凰卫视中文台。 此刻，这片热土一望无际，只因建设的力量从未窒息。中国建设银行，善建者行。400年古方治腺饼，防治感冒，还看京房大侠启达利，能治亦能防。感冒，请用启达利京房颗粒，鲁南制药。
2: 中方再次要求美方要恪守。
3: 每一个屏幕中所看到的画面，都记录着最新、最热、最重要的新。

0: K-POP 컬처가 왜 이리 Z세대 사이에서 인기놀이를 하는 걸까요? 소수가 즐기던 비주류 문화였던 것이 중국풍의 굴기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중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1: 所以我觉得这是一个中国动画产业的春天。中国茅台，静观中国。今天凤凰卫视中文台。

0: 서브컬처가 왜 이리 Z세대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걸까요? 소수가 즐기던 비주류 문화였던 것이 중국풍의 굴기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중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1: 中国茅台，静观中国。今天凤凰卫视中文台。 清晨让能量激活感知，释放资讯活力，触发敏锐，实时连线国际，清晰辨别，立体透视重点，思路快活，要闻全面搜罗。每天七点唤醒体验，长龙凤凰早班车，每天凤凰卫视中文台。时事直通车之港澳聚焦，由世界500强广药集团、广药白云山冠名播出。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 국가 전시 컨벤션 센터에 와 있습니다. BW2016 현장인데요. 여러분, 단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이곳에 몰려든다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ACGN 전시회 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했는데 단 몇 초 만에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고 해요. 이 Z세대들의 열광적인 축제는 이미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아주 선풍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국 마오타이 차이나 인사이트와 함께 차원의 벽을 허물고 함께 중국 서브컬처가 왜 이렇게 핫한지 뜨거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1: 서브컬처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드래곤볼, 세일러문 같은 명작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서브컬처 또한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세계 젊은이들의 주목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ACGN 종합전시회인 빌리빌리 월드는 3일간 30여 개국에 40만 명이 방문했고 6만 명이 넘는 코스어들이 현장에서 함께 즐겼습니다.
2: 位将何在?
0: 와, 太帅气了! 可爱!
3: 经常一起，九月吗？对，我们是好姐妹。做你的需要多长时间了呢？差不多也是一个月。我六月九号准备定下出这个角色，然后到今天差不多是完整的一个月。
0: 有好多细节。
3: 对，因为安琪拉她是很擅长控火的，所以就是在做的时候就考虑了很多火的元素，像发尾的话就有那个火焰燃烧的感觉，然后我选了三个颜色，内焰是金黄色，然后外焰是暗红色，这样子去进行一个搭配的。
0: 他的头发特别贴合，特别适合他。是的，因为他也一直约不到他满意的假发，然后就想帮他做一个，就是比较修饰他脸型的。然后妲己最萌的地方是他有这个大大的耳朵，他就做的非常非常合适。最快乐的事情是你觉得是什么呢？我觉得最快乐的事情就是说
3: 出cos有人跟，出来玩也有人跟，打游戏被别人骂了，还有朋友帮忙骂回去。我觉得最快乐的是跟朋友一起。
0: Where are you from?
4: Russia. I'm Russian.
0: What made you come here to BW2026?
4: It's amazing. It's incredible. So many different characters. Everybody can find someone they like. I saw a lot of characters I know, and I think by myself, I thought nobody else don't know about them. But when I see someone cosplaying them, I saw yeah. This is kind of people I want to see here.
5: So I'm cosplaying a character from Identity 5 called Richard the Knight. Yeah, it's my favorite game. I play it every day. It's also a Chinese game.
0: So why is this game favorite?
5: The characters originally have doll eyes and the designs really attracted me. I think Chinese pop culture, the fans are very, very passionate about what they love. It's s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1: 서브컬처의 핵심은 가상 세계에 대한 애정과 몰입입니다. 팬들은 캐릭터에 대한 선호도와 스토리 속에서 공감을 나누며 그들의 정신적인 연결과 집단적 합의를 형성합니다.
0: 여기는 댄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일본에서 시작된 자이오 오타쿠 댄스는 중국

0: 啦，就玩翻菲林相機啦。有個得意就係充咗之後咧，佢淨係知係可能有個電子檔收翻就得噶啦，佢又唔知道有個實體嘅菲林嘅物體可以攞翻嘅。
1: 就因為正正而家就好多人接觸菲林，但係又知道過程，咁我都希望佢哋接觸到成個過程係點樣。起碼當你真係得咗張相咧，你會去識珍惜咯。
2: 我的香港故事，今晚鳳凰衛視中文台。遥远的酱香，百年的传唱，谜一般的河谷，源远流长。中国茅台，香飘世界。是生活，也是赛场。平凡，创造不凡。个体工商户综合融资服务，与你一起更精彩。跨越国界，对话全球，凤凰卫视搭建专业平台，汇聚各国精英，深度交流，共探发展趋势，携手开拓，共创未来机遇。凤凰行天下，全球布局，全球报道，全球传播，企业出海首选国际传播平台，中国企业走向世界，国际企业走进中国的可靠伙伴。 Business Go Global， 凤凰行天下。
3: Pop culture가 왜 이리 Z세대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걸까요? 소수가수들은 비주를 운하했던 것이 중국풍의 굴기와 함께 성공적으로 대중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는 김은지입니다. 서브컬처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4: I sort of did tell you already that obviously Avengers Doomsday is next, and I can't wait for all of you to see Avengers Doomsday. We have a movie after that called Avengers Secret Wars, and after that, the mutants are coming. It's going to be very exciting.
5: 지금 현장에 마블 스튜디오의 CEO가 왔는데요. 와, 여기가 지금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CEO가 또 왔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중국 팬들이 정말 마블, 디즈니의 팬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이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다들 휴대폰을 들고 찍기에 정신이 없네요.
3: 21세기의 마블은 파상위기의 만화에서 출발해 전 세계를 겨냥한 영화 산업화로 나아가며 선두로 성장, 글로벌 슈퍼히어로 IP 제국을 구축합니다. 중국 시장에도 가장 먼저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입해 한 세대의 미적 감각을 바꾼 해외 IP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마블의 전체 IP 유니버스의 상업적 가치는 451억 달러에 달합니다.
6: 漫威这个东西是我们从小看到大的英雄梦，他第一次来到这个 BW， 是有这么大一个展台，包括凯文·费奇过来，对我们来说非常兴奋，所以我一定要来。
7: 你是喜欢这样的二次元啊？对，多久了呢？
6: 我今年26岁，我是从十几岁就开始做 cosplay， 第一次看漫画的时候是3岁。
7: 那这个给你生活带来了哪些的改变吗？
6: 我最大的改变是我认识我老婆，我办动漫社认识的老婆。
7: 动漫结缘认识的。
8: 作为第二代的黑寡妇来说呢，我觉得她是一个很有血有肉的角色，她会迷茫，会恐惧，但是与此同时呢，她还是会去保护身边的伙伴。我觉得她特别的有角色的闪光点。那么我今生这套衣服也是我自己从头到尾做的。
7: 你小时候的梦想是什么？
8: 我小时候的梦想就是成为一个超级英雄一样的女人，有力量，有担当，特别的帅。
3: 한동안중국은성숙한산업화제작체계가부족하고오리지널창작작품이적으며소재가획일화돼중국현지 IP 가지속적으로운영되긴어려웠습니다하지만2015년애니메이션영화신서유기몽키킹의부활의개봉은국산애니메이션부흥의그서막을열게됩니다 이후 나의 붉은 고래, 너자 악동의 탄생, 중국 기담 등 뛰어난 작품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해외 IP의 스토리텔링 틀을 완전히 벗어나 중국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9: 今天这个扮演的是什么角色呢？就是动漫《凡人修仙传》里边的男主角韩立。哦，你们是为什么喜欢这个韩立角色呢？喜欢他的性格，关于这种，对大事上谨慎，然后对于这情感的看重，然后包括不张扬的性格，然后包括在当时那种很装很装的网络的风气里边，他是一个比较平凡的一个性格，然后这样人觉得哦，大家很就普通人很有代入感的。然后现在改编动漫之后呢？ 动漫制作组人在小说的这个剧情上加深了这个内涵，然后对于文戏和打戏都进行了比较深刻的研究。
10: 今天是扮演什么角色呢？
11: 玄谷。
10: 为什么喜欢他？
11: 因为他是个反派，我喜欢反派。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 국가 전시 컨벤션 센터에 와 있습니다. BW2016 현장인데요. 여러분, 단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이곳에 몰려든다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ACGN 전시회 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했는데 단 몇 초 만에 순식간에 매진이 됐다고 해요. 이 Z세대들의 열광적인 축제는 이미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아주 선풍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국 마오타이 차이나 인사이트와 함께 차원의 벽을 허물고 함께 중국 서브컬처가 왜 이렇게 핫한지 뜨거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1: 서브컬처는 20세기 초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드래곤볼, 세일러문 같은 명작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서브컬처 또한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세계 젊은이들의 주목과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ACGN 종합전시회인 빌리빌리 월드는 3일간 30여 개국에 40만 명이 방문했고 6만 명이 넘는 코스어들이 현장에서 함께 즐겼습니다.
2: 卫将何在?
0: 와, 太帅气了! 可爱!
3: 经常一起，九月吗？对，我们是好姐妹。做你的需要多长时间了呢？差不多也是一个月。我六月九号准备定下出这个角色，然后到今天差不多是完整的一个月。
0: 有好多细节。
3: 对，因为安琪拉她是很擅长控火的，所以就是在做的时候就考虑了很多火的元素，像发尾的话就有那个火焰燃烧的感觉，然后我选了三个颜色，嫩焰是金黄色，然后外焰是暗红色，这样子去进行一个搭配的。
0: 他的头发特别贴合，特别适合他。是的，因为他也一直约不到他满意的假发，然后就想帮他做一个，就是比较修饰他脸型的。然后妲己最萌的地方是他有这个大大的耳朵，他就做的非常非常合适。对，最快乐的事情是你觉得是什么呢？我觉得最快乐的事情就是说
4: ，Trucos 有人跟，出来玩也有人跟，打游戏被别人骂了，还有朋友帮忙骂回去。<笑>我觉得最快乐的是跟朋友一起。
0: Where are you from?
5: Russia. I'm Russian.
0: What made

0: of 2026.
1: It's amazing. It's it's incredible. So many different characters. Everybody can find someone they like. I saw a lot of characters I know, and I think by myself, I thought nobody else don't know about them. But when I see someone cosplaying them, I saw, yeah, this is kind of people I want to see here.
2: So I'm cosplaying a character from Identity 5 called Richard the Knight. Yeah, it's my favorite game. I play it every day. It's also a Chinese game.
0: So why is your this game favorite, Josh?
2: The characters originally have doll eyes, and the designs really attracted me. I think Chinese pop culture, the fans are very, very passionate about what they love. It's s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3: 서브컬처의 핵심은 가상 세계에 대한 애정과 몰입입니다. 팬들은 캐릭터에 대한 선호도와 스토리 속에서 공감을 나누며 그들의 정신적인 연결과 집단적 합의를 형성합니다.
4: 여기는 댄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일본에서 시작된 자이오 오타쿠 댄스는 중국에 전해진 뒤 빠르게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열린 BDF 오타쿠 댄스 대회는 갈수록 중국의 전국 각지 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초창기부터 활동한 유명 왕웅인 신샤오멍은 10년 전 첫 영상을 업로드함과 동시에 큰 인기를 얻은 뒤 현재는 100만 명 팔로워를 보유하며 올해 대회의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5: 是都是先叫我们的粉丝吗？对啊。啊，喜欢他多久了呢？好多年了。好多年。那你们为什么喜欢他？没有理由啊。你是怎么想到成为一名这个宅舞博主呢？10年前，我自己第一次录宅舞的时候，我也是完全零基础，完全不会的。然后我那个时候就是去网上看别人的视频啊，然后觉得哇塞。 这个舞蹈怎么那么元气满满，怎么有人这么可爱啊？喜欢，喜欢，喜欢了，必须自己也来一下。然后所以我就开始去扒这个舞了，然后我就是这样开始入坑宅舞的。对，
6: 那可以简单的给我教几个比较简单的宅舞吗？
5: 我们来第一个动作是手降，绕圈，
6: 绕圈，
5: 对，然后我们的脚是往前垫一下，往后退，对，哒哒哒，然后把手背过来，打开。
6: 然后把手放在上面，然后还有一个段落就是展示元气的感觉，这其实这样蹦起来。哦，哎，
5: 对，你已经掌握了精髓了，一二三四，五六七，蹦哒蹦哒。哦耶，很棒！太棒了，太棒了！
6: 这好可爱，
5: 是不是？其实宅舞还是挺简单的，像有一些其他的舞种，它可能需要很多年的童子功、基本功，你才能掌握。但是宅舞其实你很快就能入坑了，宅舞其实就是我们现在年轻人的广场舞。哦，
6: 这么比喻，你看，像我们在这个广场上，大家就一群人都可以跳舞。
5: 你觉得这个宅舞是对当下的年轻人，包括你的粉丝们，就是它代表着什么？
6: 那我觉得。
5: 看宅舞的人和跳宅舞的人同样是在宅舞中去和我一样有动感的，就大家也是去感受到这个人的热爱，因为你可以看到宅舞的动作需要很大的力气，然后需要去熟悉很多动作，包括跳宅舞的很多人是没有舞蹈基础的，就他不像是说我原来就会，而是我在一个学习的过程中我去熟练的掌握它，所以我会觉得宅舞本身就是一种精神能量，你的努力、你的付出、你的创造以及你的热爱都是倾注在这一个作品里的，并且它发出来之后就开始跟观众产生链接。 然后喜欢这个宅舞的人，然后喜欢这个跳宅舞的人，就通过这个东西链接在一起，所以它是充满了情感跟能量的一个东西。
3: 미국과 일본의 성숙한 IP가 중국 서브컬처 시장에 문을 열었지만 한동안 이 문화는 대중시야 밖에 머물며 소수 취향, 비주류 문화 등의 꼬리표로 주류 세계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18세인 링츠는 상하이 바오쌍구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곳에 제가 체험해보러 갔습니다.
7: 我们店呢就是做 cos 写真还有自拍的嘛。这边是放衣服的地方，里面是选片室。这是我们准备区，后面是三坑的衣服。这边就是我们的 cos 服的仓库了。
8: 这仓库全都是 cos 服啊！对对对，各种
7: IP 的会按照IP 还有角色去编排。这边才是假发区啊，刚刚做了更新，
9: 就是专门定制的一套滑改。